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타타 까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하, 베비 나파후 누다. 디자네 까무코나비오야유 야니치디포코 까무다비티조나니메 까무코비스글레치케비 뻬또모넴야티구 야조얌네치아조구 야치쇼제네우라니루 야치부코네가즐라니루 야치야요구레 야고야요구레 야치가노네치아보구 야치주나얌네하즈고 쇼제샤샤 뻬까이모네가즐라니루

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나 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하 베비 나파후 누다. 티자레 까무코 나비오 야유. 야닌치디 포 코 까무 나비 티조 나하니메. 까무 코비 스글레 치키비.
2: 뻬토모 넴 야티구. 야조 얌네 치아조고. 야치 쇼제 네우라니로. 야치 부코 네가 즈라니로. 야즈 야유고레. 야코 야유고레. 야치가 노네 치아포고. 야치주나 야무네 하즈고 쇼제 샤샤 뻬까이모네가 즈라니로.